0: 혼독의 겨울 커피야 불어 먹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불어 먹거라. 무제발에 무제발에 무제발에 미리 무
2: 그 회남은 지독한 차고냐
0: 도전.
3: Radio Simba in Uganda.
4: Hallelujah.
0: Mukulikeyo, mukulikeyo, mukulikeyo, mweje mubade.
2: Simba, ibogode.